0: 河南消防提示，单位的消防控制室必须落实每天24小时的值班制度，每班至少2人，值班人员持证上岗。你在我的左边，就可以离我的心更近一点。调频向左，魅力881，河南音乐广播。
1: 大家留意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有，我